0: 包租公，你快啲养翻只狗啦！
1: 哎呀，田鸡，你翻嚟啦吓？
0: 你话死唔死啊？而家先话田鸡，你翻嚟啦！喂，田鸡啊，你未入屋，我啊听见你喺度出面嗌啦，咁啊，快啲养翻只狗，做乜要养翻只狗啊？
2: 你听到有咩用啫？你又唔会同我鱼头摆尾，只狗就唔同啦，只狗就会鱼头摆尾啦。
0: 哎呀，你即系话我系狗而家喂老婆，
1: 你个死田鸡啊，咁都得嘅，遮头遮路嚟闹我老公啊？你想搵交嗌啊？
0: 我同你讲，包租公咩啊？合埋眼攞一个咩？